예쁘니까 화장하지 마.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마. I love you so much. 조금 뻔하지 마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. Baby.

하지마 너 뭐래도 예쁘니까 화장하지마 하지마 스케줄 비워놨으니까 딴 데 가지마 딴 데 가지마 I love you so much 조금뻔하지마 yeah, yeah, yeah. 너는 아무 말도 내게 하지마 다시 나지마